0: 啦，薛大嫂，我遗失你封家书添。
1: 吓、啊，你遗失我封家书啊？
0: 系咧，唔知几时唔见嘅咧。系啦，弊啦，薛大嫂，我遗失你封家书添。
1: 吓、啊，你遗失我封家书啊？
0: 系咧，唔知几时唔见嘅咧。系啦。